0: 일산에 사갈.
1: 아, 지산, 지산요?
0: 일산에 사갈, 또, 라이크,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야, 지산

0: 누를 사람 가능하다.
1: 늘상에서 하는 그걸로 캐파인 캐스터 원부터 없으면 아마 스마일 마트에 대해 통화를 잘 하는 정의에 따라 늘상에서 하는 스피치 스캐스터 하는 보금 결정 늘상에 밝힐 거예요.